0: 갈등을 통해서 둘이 꺼내
1: 이혼인가 너에게
2: 아우도마 유베가 오메로 비오케데 까와 까와당 갈등을 둘이 꺼내 꺼내 꺼내 꺼와당
1: 니 얼른 올까